다리 잡고 아이고 도련님 달달여 가오 야 우도련님 달달여 가오 야 우도련님 달달여 가오 쌍교도 싫고 교도 나는 실소 걷는 말께 반부담 자사 어리렁 추렁 청달다려 가오 방자 달려들어 나귀 경마지어 잡고 재질 툭쳐 돌려세니 비호같이 가는 말이 청산 녹수 얼른 얼른 한 모롱 두 모롱을 돌아든 춘향이 기가 막혀 가는지 뭘 우두머 허니 바라보니 달만큼 보이다 별만큼 보이다가 나 비만큼 보이다가 시보야 달이 때구름 속에 잠긴 듯이 아주 깜빡 박석치를 넘어가니 춘향이 그 자리에 벗어 추정